0: The number you have dialed has been changed.
1: Now,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.

0: 걸어주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.
1: The Internet's best mix for the rush hour. This is The Rush on All Hits 24.